스토토그만 레벨 라이트 친구의 판비 세우터고 숨카츠 스케이트 원하와선 슬림라야시 Sibazo tava na umkhatcho esikhethu. Ngoba isikhathe lengoma ezimnandi, isindebele nazo zonke.